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김신자 작가의 수필, 한복의 향기, 박송월 시인의 시, 별에 띄우는 소원, 리춘련 시인의 시, 가을이 오는 소리, 이렇게 세 작품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했다. 때는 화창한 봄철이라 황해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가슴을 부풀게 하고 한창 꽃망울을 터치기 시작한 진달래가 어서 오라 손짓한다. 산 정상에 올라 다리쉼을 하는데 최 선생이 문득 하루 생활에서 어느 때가 기분이 제일 좋소? 라고 묻는다. 나의 옆에 앉은 박 선생이 거야 산책을 나와서 저 사품치는 바다 구경을 할 때가 제일 좋지? 라고 선컬을 떼자 말없이 차를 마시던 강 씨가 인차 나는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면서 회포를 나눌 때가 기분이 가장 좋아 라고 말한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친구들에게 꺼내 보이면서 나는 아침마다 한복을 입고 찍은 이 가족 사진을 볼 때가 가장 기쁘오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귀가 솔깃해 나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 다섯이 모두 한복을 입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 가족 사진을 번갈아 보며 엄지척을 내밀었다. 나는 바다 위에 훨훨 날아야는 갈매기를 바라보며 이 가족 사진에 깃든 가족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2003년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머나먼 프랑스로 장사길에 올랐다. 입은 옷은 물론 눈동자마저 새파랗게 다른 외국인들 속에서 몇 년 동안 비지땀을 흘리며 자리매김을 한 아들이 성탄절이 돌아올 때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표를 보내왔다. 내가 출발하기 전 아들은 전화로 어머니 여기엔 먹거리 구경거리가 많으니 여기로 올 때 아무것도 사오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했다. 설날 아침 아들 며느리는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밥상 중간에 앉으라고 했다. 내가 잠깐만 아들아 이 한복을 모두 갈아입고 가족 사진을 찍자 라고 말하면서 소중히 건사했던 한복 네 벌을 아들 며느리 앞에 내놓았다. 생각지도 못한 한복을 받아 안은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 철부지 손자 손녀도 저기 감동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며느리의 도움으로 산뜻한 한복을 갈아입은 손자 손녀들은 너무도 좋아 펑펑 뛰면서 나의 품에 안겼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설음식, 비바람 속에서 자리매김을 튼튼히 한 아들과 물쑥처럼 커가는 송군들을 바라보노라니 나의 눈곱이 축축이 젖어들었다. 처녀 때 연변의 편벽한 시골에서 자란 나는 약혼하고 결혼 날짜까지 받았으나 입고 갈 첫날 옷을 갖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첫날 신부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복을 입어야 한다면서 돼지를 기르고 밤이면 가마니를 짜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나에게 치마 저고리를 갖춰줬다. 바느질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닌 어머니는 첫날 옷을 양복점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드셨다. 그리고 나에게 자식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한복을 입혀야 한다며 옷감을 고르고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오늘 자식들이 내가 밤을 패가며 만든 한복을 입고 저렇게도 좋아하니 내 마음이 왜 설레이지 않으랴. 설날 아침 우리 온집 식구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시장에 설구경을 갔다. 서방의 설명절 풍경은 중국과 판판 다르다. 거리 중심엔 성탄수가 우뚝 세워져 있고 폭죽 소리 대신 요란한 악기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옷차림도 중국과 판판 달라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썼으며 여성들은 깔끔한 치마를 입었다. 아들 며느리와 손군들은 내 의견에 따라 모두 한복을 입고 거리 중심에 나선다. 두 눈이 새파란 외국인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후욱 모여와 우리들을 포위하고 옷차림을 구경하고 생김새를 뜯어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어떤 노인들은 손군들의 옷차림과 행동에 매료돼 껴안고 사진을 찍고 춤을 추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한 기자는 슬그머니 나의 곁에 와서 당신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소? 라고 물었다. 눈치 빠른 아들이 익숙한 영어로 Chinese Korean이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오케이 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손자를 머리 위로 쳐들었다.
어느 나라이든 자기 민족의 전통 문화가 있다. 세상에 그 어떤 풍운이 일어나도 자기 민족의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것은 어제의 일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사명이며 나와 너뿐이 아닌 우리 모두 앞에 놓여진 과업이라는 생각이 깊어진다.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한 가을밤. 북도 칠성도 서쪽으로 기운다. 밤하늘 은하수 밀도가 서서히 기울어짐을 흐릿한 눈으로 본다. 도시의 황홀한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떨어진다. 그것은 내 소원이 아니다. 우주가 잃어버린 말 한마디. 가을은 투명해지고 먼 별들의 빛이 맨눈에 닿는다. 나는 서서 내 늙음을 접어 날린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우주가 잠시 내려놓은 말 한마디. 다시 주어 하늘의 걸기를 백내장처럼 뿌옇게 무너지는 내 노아나. 잠시 멈춰라. 이 가을 앞에서 아직 볼 것이 남았다. 내 소원이 별에 닿는 날, 그 별은 이미 잠든 별일지라도 태초의 불꽃으로 태어나 다시 돌아오는 빛으로 내 노안 속 먼지 하나하나에 영원한 불을 밝혀주리.

0: 푸른 숲도 울긋불긋 치장하더니 허공에 띄워보내고 흰머리 풀어 헤친 갈대숲도 바람결에 아픔을 달래네. 하얀 애기 손같이 야들야들하던 내 모습은 어디 가고 울긋불긋 주렁진 과일에 엄마 허리 휘어진다. 가을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새악시 웃음 속에 귀동자 잉태하네. 너도 나도 어깨춤의 도동실. 힘들었던 지난날 강물에 던져버리고 가가호호 봉황 날아들어 족제에 신났네. 저편에서 들려오던 매미의 울음소리 처량하다가도 기분이 좋을 땐 멜로디로 들린다. 세월 따라 스멀스멀 다가오는 가을이 잔디밭에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끌어안았네. 내 머리 백발이 되어 가을에 섰노라. 너와 나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난 겨울이 싫어. 나이에만 집착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신자 작가의 수필, 한복의 향기, 박송월 시인의 시, 별에 띄우는 소원, 이춘련 시인의 시, 가을이 오는 소리, 이렇게 세 작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